여러가지 있죠. 근데 일단은 대한축구에 대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축구 선수들이 여기서 어쨌든 오픈 세미나를 하게 되니까 한인타운 도렌지에서 축구 선수들이 카풀이 되는 것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응원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응원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의 사업은 그리고 그 한국 그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그 뭡니까 그 소원의 그 행사 하나로 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 말을 해야 하려고 했는데 한국 연락에 본 결과 분명 말이면 저 연예인들이 너무 바쁘대요.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우리가 오픈 새로 만나니까 6월 달쯤 그걸 우리가 그 추진하게 돼야 돼요.